0: 우대 아 지지와
1: Windsor's number one hit music station. Turn it up. 93.9 Virgin Radio.